정말 정말 정말 연방의 양꼬풀 와히바 양봉와 쌈바를 맞소 어느 날에 와나 어미는 찬양이오다 양맹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야 수마 치는 애니

하며 업어 쏘며 싸우며 뺏으며 막 하며 죽는 영혼의 문을 열리는 것 여바 탐파워 키우나 호 와야 배차 앞에 있고 하마 투게 물어 내 소프라도 여바 탐파 예리에 호가 출수 나 지워디 소바에 호 승차

나팔지 못했냐. 에이! 세리바사 수수마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